0: 사용하주는 솔로 FM
1: 솔로 FM 101.2 MHz 우주한 더비쉐코 라기 한국어비안
2: 상체 솔로 FM 스튜디오 타임
3: I'm
1: Jake Kusatma, New Star Digital Color Lab, Tata Dwaramai Offset Press, Sulu Dutunda Nagarpalika Park, Sulu Kumbu.